쓰려면 이래끔 마야무라 야코마스 노빠야이게 아마라디아 에다야 나서리오 어디야 어디야 아야 에야 바라 바라 아마라디아 패서 아야 나서리오 어디야 어디야 아야 내 시간 지구를 몸파리에 우라 피우 아 에이 에이 아마 우라 피 시간 지원 주라 피우야 산피 냐메호 시간 지원 주라 코리 야세 미디야 카이 피리 베비야 우 피리 야세 야다 사리야 미카세 시간 예 내 몸 When you're here, suddenly I'm swimming out of control. You will sell us every question that he don't find. Let them win in a lot of dream, maybe I hear no call. Now, when you are winning out, maybe I say, you will only come for yes, you know, sir. My menu, me, I don't fuck, come on, you don't come, mom. You're from my youth.

0: 나 지연 놈이
1: 뭐 남들 몰랐지.
0: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카 체연세 지데케 에데마 이걸 야매 야우라니 삼매 파우라니 샤치라우 삼매 마드수오 삼매 년의 데이